0: 企喺门口嚟喊啊！快啲翻入嚟啦，仔！
1: 阿妈
0: 吓，
1: 明贵兄虾到我绝，佢虾得我好惨啊，阿妈！
0: 唔使讲，都系虾到我哋绝噶啦，仔！
1: 阿妈，今日我喺双门底见到佢，俾佢执住我。揾把扇打咗我一餐，你睇下，你睇个头壳都打到肿啦。
0: 哎呀，阴公，
1: 佢临行仲抌低200钱俾我，叫我买状纸告佢喎。
0: 啊，
1: 你话真系虾唔虾到我绝啊嘛？
0: 仔，你唔好喊咯，仔。嗰个天都注定我哋系命苦噶啦，一喊二喊。都是没办法的，仔。
2: 点笑？
1: 哦，乜你仲有面嚟呢度？
0: 哎呀，天来啊，你唔好错怪阿表嫂啊！原来火烧石室之前，佢为我哋劝阿凌贵兄，已经俾阿凌贵兄驱逐咗佢翻外家噶啦。
1: 哦，咁啊？
0: 系咯，
1: 咁我就错怪你啦，表嫂。
2: 表笑。你唔好太伤心咯。